0: 93.9 IFM.
1: 아이고!
2: 빠르사 발표가 두고 DTX 500 빠르사 힘수 가타 DTX 500 수도 스마트 엑스퍼트 앙 DTX 500 앙아 두뇌 피나카타스가 안티옥시던트 야마카 아유 옥마가 림표사 타 DTX 500 나포마 또다나 스마트 엑스퍼트 테스팅이니요 DTX 500
3: 마발릭 사 피나카 돌게 부티게
2: 선윤가 DTX 500
4: 아고 CJ 시긴 가 사킷 앙 아홍 리콧 옥 나이 스토리 앙 아몽 파밀리아 앙 나이 사킷 사킷 바카둥옥 나코 사 라디오 나이 DTX 500 아코 기 트라이오 기노 아카 캡슐라 사 오사카 아드라우 after 2 weeks Saan na kaya kong pamati? Epektibo kayong DTX 500.
2: DTX 500.
5: Mapali sa mga butika.
6: Tuhod. Siko. Hawa.
7: Agay.
6: Kung ang sakit sa lutahan kanunay nga usa kapalasanon, di mailhan ka na sa arthritis o joint deterioration. Kasagaran kung magkaedad na ka, kinahanglan kini og kusog og paglahutay aron makagunit, mahimo ka na ni Atrisin. May Under Nature Type 2 Collagen at Methyl Sulfenyl Methane na makatabang sa pagpanalipod sa hiniusang kahimsog sa atong lutahan. Make the right move. Inuma ang Artisin adlaw-adlaw. Mapalit ang Artisin sa mga nag-unang butika sa nasod. Importante nga pahinumdom ang Artisin dili usa ka tambal o dili angay gamiton sa pagtambal sa bisan usang matang sa sakit.